걸어가는 거리. Blackpink full way 사거리. 동선아 복사방으로 running in the bucket list. 싹다 버리. 널 당기는 것도 멀리 밀치는 것도 제 멋대로 want it back. Girl, 좋건 싫어 와금 누가 뭐라 하던.